0: 축구야 서티도 언니 넥스 남이가
1: 누구냐
0: 축구야 어서야 서티더워 서티더워 야야야 와이 아이 와이 바스 알칼리 와이 투축구야 서티더워 서티더워
2: 뭔가 changé de pitié c'est vous qui Décarne,
0: Continuons à pouvoir bazon alcali.
2: Aïe, d'autres qui.
0: Mais quoi, c'est quoi,